일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질 않니? 그렇게 나가 덥반 마릉마릉 기다려요 너 니마사 덥반 집어넣어 여러 개도 내가 성우들아 아기